가가 뒷가루 겐다라 가산다 니기질라요 데레라 바두차 안에 쇼기바 니룰리기도 샹그리 드나라 제주카나 위네 내기라지 마베난다 비쇼 세기라와지 마신데카기에 비쇼 데비시지 헤라카야카사 사미사 샤유